문자 1477번으로 청하셨던 곡 한웅재의 소원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배송해드리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플루트님께서 청하신 곡 포레스트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듣고요. 김주연님 청하신 곡은 김승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피아월십의 실로암, 여기에 우리 이기른님 청하신 곡 찬송가 밴드 구주를 생각만 해도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찬송가 밴드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길원님의 신청곡이었고요. 피아월십 실로암 그리고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김주연님 신청곡은 김승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앞서 플루트님께서 청하신 곡 포레스트의 이유가 있으시겠죠까지 다섯 곡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스티브 도나휴는 저서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에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던 중 자동차가 모래에 빠졌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빠져나오려 애쓸수록 차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자가 타이어 바람을 조금 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 방식대로 애를 썼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야 비로소 바람을 빼기 시작했고 차는 마침내 모래 위로 올라왔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인생도 어느 순간 길을 벗어나 모래에 빠질 수 있고 그동안 유용했던 방법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고집이 아니라 바람을 조금 빼는 것입니다. 바람을 빼는 일이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빼면 우리는 많은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면 굳어있던 관계가 풀리고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모래늪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세게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멈추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처럼 애쓰기를 멈추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프로비던스 월십,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방금 들었고요. 앞서 어노인팅 예배 캠프 음반 중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은화의 내려놓음,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에서 나눈 글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바람을 빼는 용기라는 글이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 공감을 하실 텐데 바람을 빼고 애쓰기를 멈추며 기꺼이 낮아질 수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끝곡 들을 시간인데요. 마지막 곡은 우리 박예원님의 신청곡이에요. 구현모 마음이 상한 자를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풀과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기 몸집보다 훨씬 더 큰 물체를 옮기는 개미. 어린아이들은 그 모습이 신기해서 한참 동안 그 움직임에 푹 빠져있기도 합니다. 개미가 이렇게 큰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자동차나 바위를 번쩍 들어올리는 것처럼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이 센 개미도 혼자 들고 갈 수 없는 게 생기면 동료들을 부르죠. 저도 함께 뭔가를 들고 옮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동료의 부름에 선뜻 응답할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이 든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몸 근육도 키우고 그렇게 누군가가 부를 때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도 키워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요즘은 근육 부자가 제일 부러운 부자라면서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 모두 키워야겠어요. 오늘 첫 곡 당신의 모습 속에 전대현 1집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이어서 듣습니다. 최수진이 부르는 영광의 나라.

이 곡을 들으면서 음반 자료 기록들을 보니까 2002년에 지금 입력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게 입력이 됐을 거예요. 중간에 입력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날짜가 그렇게 기록되었을 뿐이지 그 전에 발매가 되고 등록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것또한 2000년 정도가 아닐까. 벌써 26년이 넘은 곡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 하셨는지요?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었고요. 최수진 영광의 나라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나무인의 목소리 이어집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조수아가 불렀고요. 아이디 한내님께서 엄마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답답해하셔서 이어폰으로 찬송가 들려드렸더니 금방 편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예, 더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홍재 목사가 부릅니다.

앨범의 제목은 주예수 내 맘의 오심이고요. 그 전에 한웅재 목사 주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푸른 동사님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미니에와 최지연이 함께 부르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내님 그리고 어머님과 같이 들었어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손영진이 불렀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어서 지인이 부른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수평기님, 이 곡 오늘 한나팀의 특선곡 아니었나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김명식의 목소리로 같이 들어요.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기도회 가면 진짜 많이 불렀던 곡인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김영식이 불렀고요. 방익수 불가능 가능케 해까지 들었습니다. 위로업 앨범에서 이어지는 곡은 어둔 날 다 지나고

위러브 앨범에서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들으셨고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합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T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7월 셋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주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지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어머니 손으로 돌보아야 할 지구에서 저희들은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아직도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소서. 주님의 자비와 인내로 이 뜨거운 폭발을 거두어 주소서. 아주 작은 어린이들, 피할 곳 없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먼저 살필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급박한 위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이 향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도 함께 달려가 손을 펴서 치유하게 하소서. 대서와 중복을 앞두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이 귀한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에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미소와 생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향한 기도 드렸고요. 이어진 곡은 주기도문 박종호 나를 통하여 남궁송옥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JAMFAOH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잠파오 예, 저는 그렇게 읽게 되네요. 돌아서지 않으리 신청하신 곡 김영범이 부릅니다.

김영범이 부른 돌아서지 않으리 이어서 헤리티지 앨범에서 문을 열어 들으셨고요. 유신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마라나타 부흥한국과 소양이 함께하는 곡입니다.

소향이 부른 마라나타였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에 계셔서 방송을 듣기 어렵고 주말에 주일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주마음 느끼기 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계속 못 와봤는데 오늘은 드디어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같이 들을까요?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오벳 앨범에서 들었고요. 하얀 고래님, 정원님의 위로 격려의 얘기가 귀하게 들리고 저까지 응원을 받습니다. 선곡까지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잘해야지 하는 응원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조준모가 불렀고요. 오늘 끝곡 하루의 은혜 원데이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찬송가의 가사는 영국의 연극 여배우인 사라 플라워 아담스가 작사한 것입니다. 사라는 영국 런던 리치몬드 극장에서 공연된 셰익스피어의 연극 맥베드에서 부인 역을 맡았었는데요. 이 공연을 계기로 일약 스타가 됐지만 무리한 연기 생활로 건강이 나빠져 35살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 그녀는 요양을 하면서 시를 짓는 일에 몰두해 수십 편의 찬송시를 창작하게 됐습니다. 이 찬송은 연극 무대에서 은퇴한 후 집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로 나날을 보내던 중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읽다가 크게 감명받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기 위해 아버지까지 속이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모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시련과 극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은혜로운 찬송,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가난한 오두막에 하룻밤 묵었습니다. 그 집은 암수 한 마리의 우유에 의지해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스승이 제자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라. 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낡은 오두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풍요로운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선생님, 암소가 사라진 뒤 우리는 살기 위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삶에도 그런 암소가 있을지 모릅니다. 익숙해서 붙들고 있는 것, 불안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 상실은 때로 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상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 우리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네, 향기로운 나무 내일 이른 난 몰라요로 주일 출발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주일 교회에서 너무 바쁘시죠? 그래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주방에 계신 분들은 뭐죠? 정말 바쁘실 것 같고 벌써 일찍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네, 잠깐 인사해 주시죠. 샵 7997과 만나루 인보 게시판 오늘도 열어놨고요. 오늘도 주일 찬양 많이 많이 보내드릴게요.

네, 지미선의 예수님처럼 주성곤 주의 은혜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티지와 비카이어였습니다. 들어와 어서 와주세요.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네 승희님이요. 인영님 중학교 때 엄청 찬양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라디오로 또 접하게 되어지니 새삼 너무 새롭고 신기합니다. 이 방송을 남편에게 듣고 조이포유를 잘 애청하게 되었어요. 남편분이 먼저 들으셨군요. 일하는 중에 다운되고 힘들 때 찬양이 많이 위로가 되고 그러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야, 중학교 때 들으셨군요. 저도 이렇게 집회 다니면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게 돼요. 예. 그럼 시간이, 그리고 거울을 보면, 아,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이 세상은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낸 만큼 천국에서

상급이 결정되고요. 또 이 땅으로 행함이 믿음이니 이 땅에서의 축복도 결정되니 잘 살아내보도록 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시죠? 말 길어질까 봐 찬양 듣겠습니다.

네, 주일 1부는 연주곡 보내드리죠. 더 메이플 연팀이죠.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을 네,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더 메이플의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은 연주곡으로 더 메이플의 내가 매일 기쁘게 준비했고요. 연주 참 좋죠? 여러분 찬양 따라 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강성훈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교회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카톡 알리기에서 5만 명은 언젠가는, 네, 만들자고 했는데, 오늘은 카톡이 아니라 직접, 예, 이렇게 다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날이잖아요, 주일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또 같은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 예, 여러분 이런 방송이 있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 네, 이런 마음도 좀 나눠 주십시오. 뭐 이런 힘이 안 되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안 해도 되지만 힘이 조금이라도 되시는 분들, 네, 오늘 교회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에게 권해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도 이런 방송이 있다는 거 알려주시면 참 목사님께 주보에 한번 내달라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해요. 자, 조찬미의 목소리예요. 교회. 네, 이렇게 교회가 본질을 찾아가야 될 텐데 이 가사처럼 말입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고흐의 지독한 우울과 고독,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려는 몸짓, 서정적이면서도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음표와 색채, 그 안에서 삶을 이겨내고자 하는 열정적인 몸부림, 모든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온전히 드러내는 그들의 작품은 우리에게 말한다. 고흐가 남긴 말처럼 슬픔은 영원한 것이라고, 삶은 아픈 것이라고, 그리고 그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바이올리니스트 노엘라의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희주일의 하루로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주일 2부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계시죠? 밥 먹고 계세요? 아, 교회 밥은 진짜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요. 작은 교회 있죠. 막 몇십 명 모이고 이런 교회가 반찬이 훨씬 진짜 좋아요. 막 그냥 닭도리탕이 나와. 지난번에 교인이 15명 모인 교회 갔는데요. 닭도리탕 드셔보셨어요? 점심으로 교회 교인 뭐 몇백 명 넘는 교회요. 야, 비교가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그만큼 여러분의 교회, 네, 뭐 작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고, 네, 또 큰 교회 자랑할 것도 없다. 주님만 풍성하고 본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부 끝곡으로 들었던 교회 가사, 예, 사람이 넘치는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저.

간절함입니다. 김명수님이 예배드리고 파리공원에, 오, 방송국 앞에 있군요. 그늘진 의자 잠시 앉아 쉬마합니다. 말씀 들은 것도, 또 찬양 중에 주의 음성 들은 것도 묵상하면서 좋다. 예, 방송 들으면서 또, 예,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게 돌아보고요. 자, 김순주, 오늘도 숨쉴수 있어 감사해요. 이분도 목동에 살았었는데, 한때. 나무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지선하니 강찬 이유나 은혜, 그리고 오세광, 또 제가 부릅니다.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요.

네,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힘내세요. 은혜의 삼님, 정말 정말 처음 들어오셨다고 너무 반갑고, 이두 번째죠 이게. 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후원하는 일에도 동참해 주셨다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참 다찬

이거 같대? CCM 뭐 복음성가 중에도 이제 그 요즘 스타일의 CCM이 시작된 곳쯤에 중창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찬양 선교단, 옹기장이 선교단,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또 유명했던 팀이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또 활동을 많이 하게 됐고, 뭐 각자 솔로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임미정 이정님은 뭐 작사자 작곡자로 그 팀에서도 아주 많은 역할을 했었죠. 그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감사하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정님 작곡 임미정 작사. 그래서 목소리도 임미정 씨가 많이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나는 감사하리라. 네. 감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네. 한 단어이죠. 이 감사를 놓친 사람은 건강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감사를 잃어버린 분을 찾아오시고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이 곡 어때? 오늘은 찬양한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같이 따라해 주세요. 나는 감사하리라 준비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리라 이어서 포스, 나비, 그리고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일 함께 두 시간 또 걸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 분들 응원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리조이스의 희망주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중국에서는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찻잔과 접시가 환영을 받는데 오랜 전통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렇게 틈이 있어야 복이 들어온다네. 정인은 와인잔을 들며 서른이 되어가는 자신 역시 이 나간 자리가 하나도 생기는 접시와도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가 나갔다고 함부로 버려지는 접시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이가 나가고 금이 갈수록 더욱 가치가 오르는 접시가 되고 싶다. 한설이 에세이집 29, 늦었다고 하기엔 미안한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참 긴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 넘어지고 실패하던 시절,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광야 같던 때가 있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이끌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나온 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한 주간을 준비하는 주일 오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 함께 하시죠.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서울 무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먼저 듣고요.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의 목소리로 이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 손경민의 곡 여정, 소프라노 한나형의 목소리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오 신실하신 주, 서울 무대탑 창단의 찬양에 이어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의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찬양대가 연주하는 예배 찬양 함께 하시죠. 마크 헤이스 편곡의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국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듣고요. 나훈영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충현교회 아멘 찬양대의 예배 찬양에 이어 홍지열 곡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부평 감리교회 예루살렘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국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찬양대였고요. 나훈영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충현교회 아멘 찬양대였습니다. 홍지열 곡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부평감리교회 예루살렘 찬양대의 예배 찬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시편 105편 7절에서 11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시편 105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영국 작곡가 찰스 스탠퍼드의 라틴 모테트 '베아티 코룸비아' '바른 길을 걷는 이는 복되도다' 해리 크리스토퍼스가 지휘하는 합창단 더 식스틴의 연주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김대환의 목소리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소마티료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아침에 미소님이 얼마 전에 직장 출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 충돌해서 3주간 입원 치료하며 요양 중입니다. 내 몸이 무너질 듯 아플 때 우연히 듣게 된이 찬양 연주로 실컷 울며 기도했을 때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남겨주셨어요. 간증과 함께 신청해 주신 곡, 내 주를 가까이 들으시고요. 경수님이 요즘 날이 덥고 이사한 이후부터 피곤했던 탓인지 심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돌아온 탕자 남겨주셨어요. 지금 들려드려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으며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이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죠. 이스라엘이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붙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굳게 붙드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이끌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일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일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과 매주 교회 생활 잘 하고 계시지요. 오늘 올포원은 좀 틀에 박힌 교회 생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좀 바꿔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너무나 솔직한 교회 생활 부흥회 주제를 잡아봤는데 요즘 교회 생활에서 제일 솔직하게 나누고픈 점이라면
1: 저는 아침 새벽마다 이제 일어나서 아내랑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 계속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옛날에 막 뜨거운들 이런 게 아니어도 주시는 그 잔잔한 은혜들이 있는데 내가 이게 과연 이렇게 현장에서는 되게 뜨거운들을 요구하고 갈망하는데 오히려 내가 믿음 생활 때
0: 온도차가 있다.
1: 네, 그런 온도차. 근데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 안에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르게 새롭게 다르게 주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 사역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찬양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잔잔하게 어떤 주신 은혜들을 나눠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2: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교회 가는 그 준비하는 시간부터가 되게 전쟁의 시간이거든요.
1: 그치.
2: 근데 정말 예배를 통한 어떤 회복이 너무 필요한데 예배 이제 잠옷실에서 아기랑 같이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기 이제 뭐 막 그 집중하느라고 예배 막 온전하게 집중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어려움이 저는 좀 있습니다.
1: 공감나. 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3: 저는 저희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게 분명히 아무 연락이 안 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연락이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핸드폰을 살짝 보고
4: 공감돼.
3: 뭔가 또 몇 시지 하고 괜히 핸드폰에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1: 그럼 괜히 찔리고 그러지 않아? 괜히 그 봤다는 그 그거에 괜히.
3: 그래서 가방 속 안에서 몰래 이렇게 보는데 아무 연락도 안 돼.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요. 네.
4: 요즘 매체가 재밌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교회에서의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너무 자극적인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또 뭐라 이런 거에 좀 마음이 좀 떨어진다는 거 관심도가.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가장 걱정인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팍팍해진 만큼 또 교회 생활에서 힘을 얻는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고민들을 솔직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목사님들도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을 진짜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으신지 조금만
5: 있으실까? 그 잘 모르는 거 되게 많거든요.
0: 네.
5: 근데 모른다고 말하는 게
1: 너무 솔직하시다.
5: 저 사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아는 척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솔직히.
0: 네.
5: 모른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좀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6: 저는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고 있을까?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7: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고개 들고 살 수 없는 죄. 그런 거 어떤 한 사람하고 붙잡고 나도 이야기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5: 그거 한번 해보고. 목사님 저 다음 주 시간 되니까 한번 해보고.
7: 근데 강목사님하고 하고 나면 어디서 나팔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 같아서 안 돼요. 우리 성도님하고요.
1: 강목사님 인데 고개 끄덕이
7: 그게 이제 그러고 싶은 이유가

0: 어떤 사람한테 목회자도 뭔가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와 정말 이 세 분 목사님이 참 잘 오신 재밌습니다.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어요.
0: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진짜 너무나도 솔직한 교회 생활 부흥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를 준비하셨을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강은동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2: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청소년 사역은 제일 중요한 게요. 예배나 집회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밑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 진짜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방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맥도 땡땡 그 저기 햄버거 있었거든요. 애들을 학교 신방을 갔어요. 20년 전이 벌써 20년 전부터. 20년 전에는 그걸 햄버거를 사 먹으면 포인트를 줬어요. 포인트를. 그 제가 포인트가 3,700점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80점이면 너겟을 20조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근데 초반에요. 신방을 가면 10번 가면 7번 까이는 거예요. 안 와요. 그때 안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첫 번째 배운 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이었거든요. 기다림. 근데 이게 이제 늘 훈련되다 보니까 아이들 만나고 내 돈 쓰고. 여러분 청소년 사역자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어른들이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송금해 주신 줄 알거든요. 근데 그거 다 후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이 방송 보신 장로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사역자들 신방하라고 좀 계좌이체도 해주시고 좀 그런 분들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열심히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가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 있다 없다 목사님들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막 말 잘하는 분들 믿으면 되게 좋은 줄 알잖아요. 근데 제가 신방 가면서 깨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와 이분들이 우리가 그냥 했던 설교인데 그분들은 가슴에 품고 그 가게에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양념장 그 국내산만 씁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말씀 듣고 깨끗하고 건강한 걸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목사님 설교 듣고요 깻잎이 비싸지고 상추가 비싸지는데 비쌀 때 더 많이 내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앞으로 설교를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한 분 인생 망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우리 영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방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런 경우는 11조.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만나봐야 안 변화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근데 제일 안 듣는 분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요, 안 듣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그게 아니고요. 절대 안 듣거든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충격요법을 주기도 하고. 근데 충격요법 너무 많이 주면 다른 게 가버리거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 외과 수술도 아니고 이게 뭐 우리 의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되게 힘든데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요즘 제가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운동 열심히 합니다. 열받으면 운동하러 가거든요. 기도하면 더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운동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을 텐데 하나님 이분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주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저 신방 무지하게 다니는데 주님도 신방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주일날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립싱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데 주님 저한테 좀 신방 와주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 우리는 운디 더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또 그렇게 살아간 분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 분위기가 70%가 돼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100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1000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그 파급력은 숫자나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오늘 평강을 살아가자. 오늘 주어진 시간에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게 영성이고 또 집회를 가서도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잠시 저한테 맡기신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기가 막힌 균형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자주 빠지는

0: 얘기했습니다. 억울함입니다. 속상한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억울하거든요. 근데 이걸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입장에서 어땠을까?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99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귀함을 볼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기분 나쁜 것만 되게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막 자식 바꾸고 싶고 남편 바꾸고 싶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늘 옮긴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돌림병 같은 분 계세요. 연말만 되면 계속 교회 옮기겠다.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온 마음을 들여서 그 감사함이 우리 삶 속에서 퍼져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평강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교회된 우리가 삶의 한자락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작용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코로나19 지나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생겼죠. 그것은 우리가 내가 사실은 솔직하게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 농구대 하나를 설치를 했어요. 지나가면서 농구해도 되냐 그렇게 묻던 중학생들이 지금은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에 와요. 얼마나 교회 생활이 재밌어 하는지 낄 때 안 낄 때 다 낍니다. 이제는 얼마 믿지도 않은 아이들이 찬양단 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기타 배우고 지금 피아노 배우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방송에 취재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인터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다녔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이 참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하던 아이들인데 한 달 전에 교회 풋살장에서 축구하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유독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한 부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시험 결과가 안 좋냐? 그런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어디 컨디션이 좀 안 좋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를 해요. 열흘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거예요. 웃으면 안다는데 너무나도 귀여운 거죠. 그 부목사님도 웃음을 참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헤어졌니?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만 사귀자. 그런데 같은 반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했지만 무엇을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어떤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티가 제대로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상심 가운데 그 티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티가 참 재밌죠? 상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바라보면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상심 가운데에도 문제 안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바라보죠. 어려운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보입니다. 그런데 티가 나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했는지는 실망과 좌절 혹은 상심 속에서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상심과 포기와 좌절이잖아요. 코로나19 지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담과 실패, 좌절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은 낙담하게 만드는 일, 실망하게 만드는 일, 실패하게 만드는 일 때문에 내가 그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그런 것들보다 덜 좋아했기 때문에 낙심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덜 좋아하신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아했던 것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슬픔과 낙담, 좌절에 빠져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보고 힘내면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힘이 안 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티가 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티가 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불렀습니다. 처음 불렸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도에게라는 말과 속했다라는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티가 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에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는 자들은 티가 납니다. 팀의 영성과 관중의 영성이 좀 달라요. 바꿔 말하면 제자의 영성과 무리의 영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관중이 되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가이죠. 평가만 합니다. 관중의 영성은 잘할 때는 응원해줘요. 그런데 못할 때는 비난만 하고 댓글만 답니다. 실패와 고난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문제를 묵상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을 보면 고난을 묵상해요. 성공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실패할 때 실패만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과 문제와 실패와 좌절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더 좋아하니까. 그에게 속하였고 그에게 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절로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자의 티가 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심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을 소유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함을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 오늘 본문에 보면 딱 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적인 진심,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강하게 표현했던 제자가 없잖아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시던데 저는 열이 받아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이 상황을 여러분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 절대로 안 버리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나를 욕했던 사람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한다. 이 뻔뻔한 인간아. 이 말이 지금 터져 나와야 될 시점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안으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단 말이죠. 이 심정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셨겠지 정도로밖에 저는 실감하지 못했어요. 이게 저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랑하고 또 어려웠을 때 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자고 그러면서도 저와 거의 삶의 동선을 함께했던 걔는 직업도 없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안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저하고 같이 먹었고 제가 가는 신방의 자리에

0: 항상 따라갔고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였던 그 친구가 저에게 얼마나 자신의 진심과 절절한 마음들을 많이 표현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랬던 애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락을 딱 끊어버리는 거.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우성균 목사하고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몇 개월 동안 걸쳐가지고 우리 우 목사님도 집요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저도 계속 전화를 했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성균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합시다. 그냥 작정하고 우리하고 연을 끊으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목 산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가 신방 갈 때 차 안에서 자기 전에 밥 먹을 때 어떤 여유가 있으면 받든 안 받든 계속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만 한 수천 번을 했을 거예요. 1년 넘게. 저는 잘하는 건 없는데 한번 물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의 이 집요함에 얘가 항복을 한 거죠.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이런 사연이 있어서 사실 연락을 못 드렸던 거고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으면 변하지 마 했을 텐데 그동안 애달고 화나고 짜증나고 안타깝고 했던 마음들은 조금도 없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다시 이렇게 안고 다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올포원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에 도대체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어떤 좌절이 있고 어떤 죄가 있고 아직도 끊지 못해서 수치스럽게 연기하면서 꾸역꾸역 여러분 삶을 버티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너무 매섭게 검열하여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 마시고 뻔뻔하게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붙잡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여 나 자신을 버리기보다는 뻔뻔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교회 생활에서 솔직히 나눠봤으면 하는 점들을 세 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토크를 통해서 더 풀어내겠지만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점에 공감을 하셨고 또 어떤 점이 좀 새롭다 하신 점이 있으셨는지. 네.
2: 저는 네. 그 교회 가기 전에 아이 세 명을 이제 준비시키는 그 과정에서 네.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뻔뻔해져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든 시절에.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고 막 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그게 교회와
1: 문제가 아니라
0: 맞아. 오늘 말씀드리면서 맞아 그건데 왜 이렇게 맨날 알면서도 사람한테 그렇게 항상 기는지 참 그게 그러네요.
2: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몇 분 계시거든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을 만나신 거지.
1: 아니, 또 나는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내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는
3: 건
1: 그게 이제 좀 걱정되는
3: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문제고요. 그리고 또 얼마만큼 사랑을 하고 또 풀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겪는 그 갈등 또 이것도 참 만만치 않은데 솔직히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1: 혹시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안타깝다. 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또 이거는 좀 너무 힘들었다. 그런 부분들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4: 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많습니다.
3: 할 말 많지만 안 하신다는 아니고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4: 제가 오늘 순서별로 다 정리해가지고 왔어요.
1: 유명 걸로?
4: 제가 교인들한테 언제 상처받고 언제 화나고 언제 괴로웠는지 첫 번째는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아무 관계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아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는데 저의 목회 경험에서 최악은 저희 면전에서 어떤 분이 물컵에 담긴 물을 가지고 상대방 얼굴에 물을 부는
5: 드라마잖아.
4: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제대로 목양하지 못했으면 이런 열매가 맺게 될까 하는 그 절망과 더불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순간에는 저 인간만 사라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하는 이런 감정들이 막 생기죠. 차라리 우리 교회 있기보다 우리 교회 좀 떠나버려라 하는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갈등들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대부분의 교회 식구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되어졌는지를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자기 중심적으로 스토리를 각색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릴 때 이때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회의가 온다고 할까요? 정말 목회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막 하고 근데 더 가관인 것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때 이때가 제일 괴롭고 또 힘든 순간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가족 괴롭힐 때.
1: 이게 제일 상처가.
4: 차라리 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다 저렇다 좀 뒤에서 사람들이 뭐 모였으니까 뭐 저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타겟이 아내나 자녀들을 향할 때 그때는 정말 그 상황이 너무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경우가 제일 어렵고 힘든데 또 한 경우는 분명히 앞에서는 저에게 호의적인 말을 해주고 웃었고 저희 목회를 지지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목회를 그만하고 싶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사람에 대한 그 회의가 드는 그때는 모든 걸 다 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오묘한 게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한 그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시키더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목회 그만하고 싶은데 한 사람 때문에 또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목회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목회 예전은 그랬습니다. 이럴 때 제일 힘들죠.
6: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해야 됐다는 생각을 두 번 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면회를 오신 거예요. 평일날. 평일날 면회 안 되거든요.
1: 요즘은 모르겠는데.
6: 아버님이 늘 풍채가 좋으세요. 몸이 엄청 좋으신데

0: 제가 봤던 아버지 중에서 그렇게 야위인 걸 처음 봤고, 근데 보면 이제 뭐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들 봤으니 됐다. 딱 그냥 가셨어요. 진짜. 내가 이제 너무 이게 뭐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교회가 좀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어려워져서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27일째 되는 날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참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랬겠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너무 이상해서 느낌이 기도원에 올라오셨고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셨어요. 급하게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에 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교인이 병문안을 와서 아니 목사님 40일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하셔야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면서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군무대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딱 그 말을 듣고 났는데 만정이 떨어져요. 근데 희한한 게요, 그런 분들이 사랑 못 받은 분 아닙니다.
1: 맞아요.
0: 정말 수고하고 우리 어머니가 지나칠 정도로 하셨거든요. 그냥 그 집에 가서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진짜 뭐 아이들 등록금 대주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밤새고 유형별 필요 없고 그냥 예화로 숱하게 말할 수 있어요.
1: 책에 나올 때
0: 책에 진짜 칼 들고 온 분도 계셨고요. 저희 어머니 뭐 자식 욕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큰 점이 백신을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개척하고 되게 억울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가 나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억울할 수 있는 건 영광이다. 야 이거 억울할 수 있는 건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나이든 80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전 알잖아요. 어떤 여정을 버티고 오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막 좌절하고 넘어질 만한 일이 너무 많은데도 그래서 난 어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아도 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셨던 그거 제 마음속에 딴 게 유산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나 이 정도 억울한 거 이거는 영광이다. 영광. 또 하나 저 사람들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사님 아까 김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고해성사하고 싶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부터 열까지만 다 알았더라면 저 정도 욕하고 끝났을까? 저 사람이 날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진짜 은혜야.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서러움 많거든요. 아예 교회 커버리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서러움 안 당해도 되거든요. 근데 앞에 면전에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집사님 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쌍욕하는 분도 봤어요. 그냥 사실 웃고 있지만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웃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근데 목사는 주일날 화 못 내고 지난주에 김집사가 말이 되니까 하고 싶어요.
2: 아멘. 네. 감사해요 목사님도. 네.
3: 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요.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항상 영원히 있는 곳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0: 와, 지금 기가 막힌.
3: 네, 저는 이제 감사한 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직 강은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저한테 참 와닿았는데 이제 개척들을 하시니까 힘든 일이 많았어요. 상처받는 일이.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이제 보아왔으니까 저는 그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이렇게 좀 희석되어서 저한테 백신처럼 왔던 것 같아요. 백신처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좀 봤기 때문에 개척계 목사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는 어떤 상황인지는 미리 다 알아요. 이제 미리 피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에게 또 주셨던 좋은 말씀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면 목사에게 그러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나이는 어릴지라도 아버지인데 그런 걸 좀 받아주세요. 이게 저한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0: 제가 이렇게 큰 목회하면서 큰 상처는 아니지만 저는 목회자들에게 뭐다 그렇진 않을 텐데 이런 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좀 자꾸 지치는 것이 상처가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 가운데 이제 관중의 영성, 무리의 영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참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다. 열기가 있잖아요. 참 조심해야 될 게, 축구장 가면 열기는 있는데 선수는 22명밖에 안돼 있어요. 근데 이제 관중의 영성, 무리의 영성이 아주 신나기도 하지만 같이 아픔을 같이 하진 않아요. 잘못됐을 때 평가라는 도구를 하거든요. 평가해요. 그리고 목사들이 끊임없이 잘하려고 하고, 박수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교회가 잘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관중으로 남아있다면 그 상처가 그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성이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막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거나 왕자를 보거나 해서 예수님을 그 다음에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열기 가운데 목회자의 상처가,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선수는 나밖에 없다. 아니면 몇몇 사람들밖에 없다. 그럴 때 상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처받을 걸 미리 아니까, 성도들한테 자꾸 시키죠. 선수가 되자고 얘기합니다. 하는데.
1: 같이 팀으로 끌어들이시는군요.
0: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 지나면서 관중의 영성이 된것 같아요. 무리의 영성 된것 같아요. 보잖아요. 근데 그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 하나 하기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그분들도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라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1: 네. 네. 과연 우리 교회에는 관중이 있는가, 팀원들이 있는가 그런 또 질문도 하게 되네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이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해도, 사역을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좀 신앙이 잘 성장하더라 하는 그런 유형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3: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그런 질문 했었어요. 은퇴하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럼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거든요. 뭐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들었다. 아. 왜냐면 마지막에 한 교회 31년 동안 섬겼단 말이에요. 죽어라고 얘기를 하고 무언가를 쏟아붓고 16년 동안 철회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저한테 아, 저 절망감이 어떤 걸까. 그런 걸 보면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중요한 건데 변화를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반응은 어느 순간 익숙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무서운 게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잘 변화되는가?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되게 놀라운 말이 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제 사무엘서도 보면 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부었는데 붓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당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이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이거든요. 목사님들 보면 명언을 써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바로 오거든요. 바로 와가지고 제가 말하고 감격할 때 이거 말하면 안 되고 책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 때 근데 그 말이 아이를 진짜 생기가 생기고 생명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 입에 하나님 이거 진짜 내 재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저 아이에게 죽어가던 아이가 생기와 생명을 경험하는구나. 표정이요. 죽어가던 놈이 팍 살아날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 목회자로 제일 큰 기쁨 아닐까? 그런 생각 드는 거죠.
1: 전창희 목사.
0: 하여튼 네. 제가 하면서 감사한 게 하나 있고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네. 하나는 감사한 거는 이 두 분과 아직은 안 친하다는 게 감사하고 두 분 친하시니까
4: 친하게
1: 지나요.
0: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자주 만나더라도 덜 친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 저는 빼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변화와 성장인데 사람이 성도가 이제 불만을

0: 가시는 분. 불만이 좀 있어라. 불만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휴지가 저기 떨어져 있는데 아우 저거 누가 휴지가 버리고 왔어. 이런 버릇없는 사람. 이거 청소를 누가 저렇게 안 하나? 그러면 불평인데 저게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만 보여요. 내 눈에만 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불만이라는 거죠. 주수면 되는 거죠. 아 우리 교회 애들 왜 이렇게 버릇 없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사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바뀌면 그 교회도 성장하고 사람도 성장하겠구나. 그래서 아, 참 좋은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직접 주시지 않고 누굴 통해서 주시는데 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갖고 한번 써먹어봤습니다.
1: 네. 예. 아까 김관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수님께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떠나셨던 분이 또 어떤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뻔뻔하게 다시 돌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같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 되게 또 악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통 사람들 중에 보면 아주 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참 이게 재미난 게 뭔가 하면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신앙이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 너무 강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에게 또 나의 삶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을 해줘도 저는 제가 누군 줄 압니다. 근데 저의 양심, 저의 이 속 상태를 보면 저는 목사님 절대 신자가 아닙니다. 이런 검열을 하기 시작을 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똑똑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고 자기 양심에 충실한 거기를 쫓아서 이렇게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는 목회자로서의 첫 번째 원칙은 떠나가서 어떻게 지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기 전까지 나하고 있었던 그 지점으로 삶과 기억을 다시 소환해서 그 지점에서 그 사람하고 함께 사랑하고 다시 사는 것. 그게 제가 가진 목회의 원칙입니다.
3: 잘할 때만 응원하는 관중이 되기보다 어려울수록 주님과 한 팀이 돼서 또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거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교회가 될 때 아이들한테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다운 교회에 티가 날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도 결국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예화가 있다면 한 번씩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절망은 그런 거였거든요. 어떤 얘기를 실컷 해봐야 그 냉소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아, 우리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
2: 맞아.
5: 세상에 제일 싫어하면 그거예요. 쾌착을 하고 진짜 감사한 게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예를 들면 저에게 그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 있거든요. 그 제가 한번 그거 보다가 야 이거 우리 교회 갖다 놓고 애들 주일날 마음껏 먹게 하면 좋겠다. 그다 갑자기 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몇 분 장로님이 떠오르면서 너 미쳤냐 애들 그거 먹고 배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 얘기한 지 10분 만에 주문을 했어요. 그럼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스크림 값을 달라. 나보고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만원을 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유튜브로 설교할 때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온라인 원금에 자기 이름 쓰고 아이스크 이렇게 하고 주신 원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아이들 계속 먹게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작은 거 하나에 너무 행복해하고 맞아. 애들이 즐거워하고 그래가지고 막 오락기도 갖다 놓고 애들이 그냥 뭐 주일날 집에 가려고 하면 막 울었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전교인 우리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에어 바운스를 설치했는데 애들이 점심

0: 시간에 보통 오면 애들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너무 진짜 상상 초월할 만큼 체육관을 꽉 채운 만큼 와. 갖다 놓은 거예요. 중간에 이제 점심 먹을 때. 애들 즐거워하는 목숨이 있는데 마음속 이름만, 아, 더 해야 되겠다. 막 또, 난 꿈을 꾸어. 갑자기 꿈이 막 생겨. 막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근데 꼭 정 목사님이 받으시네요,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순서를 좀 바꿔드리는
0: 거. 그 다음은 뭐, 네. 제가 모르는 거죠. 네.
2: 이런 퀴즈가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말해볼래? 여러분 혹시 뭘까요?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20세기에 기독교에 가장 사랑받는 의사가 있어요. 폴 트루니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결혼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 교회가 때로는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를 돌보다가 참다가 또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순간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를 봉사하고 섬기면,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섬겨지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이 하신 일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아, 역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3: 한 번은 70 중반이 벌써 넘은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반찬 봉사하는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권사님이신데 아무 조건 없이 계속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여기는 어느 교회입니까? 하니까 행신교회입니다. 이러니까 저도 그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해서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신 분인데,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녀들도 다 곁을 다 떠났고 혼자 사시는데, 하시는 일이 아파트 그 공사하는 데 가서 문 창 같은 걸 이렇게 닦고 오르락내리락 하루 종일 하면서 그 청소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아니까 알게 됐을 때 우리 권사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또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이거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누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나, 나 이제 명절 때 고향 못 간다 하니까, 왜 못 가니? 아, 그럴 이유가 있다. 이제부터 나 기다리지 마라. 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나들이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명절 때는 봉투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우리 권사님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챙겨서 어머니처럼 우리 권사님을 제가 모시기 시작을 했어요.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 사랑받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또 목사님이 명절 때 고향 가지 않고 자기를 찾아온 것,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꽃이 되시더라고요. 절망하고 다 어그러졌던 한 영혼이 막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억울하더라고요. 명절 때 왜 나만 고향 못 가나?
0: 우리 부모만 좀 하세요.
3: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또 못 가게 해야 되겠다. 니도 가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 명절에서는 부목사님하고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니까 권사님이 그 집에 가서 같이 음식 먹고 하는데 펑펑 우시죠. 그러면서도 그 연세가 되셨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이에 나도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목사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데 뭐 마음이 다 무너지죠. 그만큼 따뜻한 곳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 네. 교회가 이처럼 욕먹는 시대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0: 우리 상처 입은 것들도 많이 다 꺼내보고 또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회복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 오늘 느낀 건 힘들어도 정말 교회만한 곳이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는 시간이었고요. 터놓고 나누면서 교회 생활에 대한 온도차를 조금은 맞출 수 있었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고 마쳐보죠.
1: 네. 터놓을수록 뜨거워지는 교회 생활 부흥회로
2: 하나 되는 시간
3: 볼포 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0: 간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은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으로부터 여러분을 피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며 우직하게 사세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뭔가를 구매하거나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건넬 때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해야 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약간의 어떤 기다림을 두고 행할 때에 좀 더 괜찮은 선택, 후회 없는 결정을 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쵸, 어떠신가요? 잠깐 기다리는 거 잘하는 편이신가요? 다른 것보다 대화를 할 때만큼은 약간의 기다림이 더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들 하는데요. 실제로 심리학에 따르면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끊지 않고 한 2초 정도 더 기다려줄 때에 그 사람에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대화는 약간의 기다림에서 시작된다. 이렇게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느긋함, 이런 여유를 가지고 서로 간에 풍성하고 또 유익한 대화가 오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 관계도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19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장하니 주님만 내 마음을 아시네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약간의 기다림, 한 2초 정도의 시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그 실제로 대화하면서 상대방 말 끊어먹기 바쁘잖아요, 우리. 때로 어려운데 좋은 대화는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정말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고 이불킥하고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하니까 약간의 기다림 가져보면서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으로 쭉 채워가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산장 주인님께서 청하신 곡 손수연 사랑의 종소리 그리고 임소연님 청하신 러빔 여름이 와도 듣고요. 나다운 계절님의 신청곡은 위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최민경님 청하신 이경미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김영수님 또 우리 안젤라님 두 분 청하신 존영의 감사

김영수님, 안젤라님 청하신 존영 감사 들었고요. 최민경님의 신청곡 이경미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리고 나다운 계절님 청하신 위러브의 어둔 날 다 지나고, 임소연님 청하신 러빔 여름이 와도, 산장 주인님께 전한 곡은 손수연 사랑의 종소리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달콤한 하루님 청하신 곡은 잔치 공동체 우리의 예배 준비하겠고요. 러브가 부르는 마음의 예배, 그리고 다솔님 신청하신 조준모 그의 생각, 배상진님 청하신 어노인팅 예배 캠프 주 안에서 기뻐해 네 곡 들을게요.

배상진님 청하셨던 곡 어노인팅 예배 캠프 주 안에서 기뻐해 였고요. 다솔님 신청하신 조준모 그의 생각 그리고 러브 마음의 예배 앞서 달콤한 하루님 청하셨던 곡 잔치 공동체 우리의 예배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워시플로잉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듣고 2부에서 뵙죠.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결코 상대방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닌 나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란 말은 그리스어로 놓아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문자 1477번으로 청하셨던 곡 한웅재의 소원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배송해드리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플루트님께서 청하신 곡 포레스트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듣고요. 김주연님 청하신 곡은 김승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피아월십의 실로암, 여기에 우리 이기른님 청하신 곡 찬송가 밴드 구주를 생각만 해도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찬송가 밴드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길원님의 신청곡이었고요. 피아월십 실로암 그리고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김주연님 신청곡은 김승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앞서 플루트님께서 청하신 곡 포레스트의 이유가 있으시겠죠까지 다섯 곡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스티브 도나휴는 저서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에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던 중 자동차가 모래에 빠졌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빠져나오려 애쓸수록 차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자가 타이어 바람을 조금 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 방식대로 애를 썼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야 비로소 바람을 빼기 시작했고 차는 마침내 모래 위로 올라왔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인생도 어느 순간 길을 벗어나 모래에 빠질 수 있고 그동안 유용했던 방법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고집이 아니라 바람을 조금 빼는 것입니다. 바람을 빼는 일이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빼면 우리는 많은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면 굳어있던 관계가 풀리고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모래늪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세게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멈추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프로비던스 월십,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방금 들었고요. 앞서 어노인팅 예배 캠프 음반 중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은화의 내려놓음,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에서 나눈 글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바람을 빼는 용기라는 글이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 공감을 하실 텐데 바람을 빼고 애쓰기를 멈추며 기꺼이 낮아질 수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끝곡 들을 시간인데요. 마지막 곡은 우리 박예원님의 신청곡이에요. 구현모 마음이 상한 자를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남들은 다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현실에 도전해 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 땀 흘린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이정하의 우리 사는 동안에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이 참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외면했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소서.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고 아이처럼 노래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날 구원하신 예수님 262장 찬송입니다.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백남옥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보화를 두셨습니다. 마리아처럼 그 좋은 편을 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는 귀한 보배. 기동남성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본향 김요한의 음성으로 듣고요. CBS 여성합창단의 그 신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릴게요.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델라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나의 죄를 씻기는 여수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박성원의 음성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보내드립니다. 먼저 꽃마리님께서 청하셨던 주은혜임을 마커스의 곡 보내드리고요.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아미의 터치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한소리 중창단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쉬...

0: 함께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은 이현주의 찬양 지난 1회 동안에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홍순관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홍순관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이단열의 찬양 준비했고요. 람파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브니엘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소울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리고 시와 그림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바람 속의 음성.

당신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장 당신의 답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당신의 답장을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늦은 편지를 씁니다.

김미옥의 숲에서 보내는 편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고 사랑했던 한 사람의 편지. 그 편지를 받으셨나요? 이제 우리도 답장을 보낼 시간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초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527장 어서 돌아오오 엄정행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찬송가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서울 바하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순복의 음성으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시제벌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7월 19일 주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부제가 있는 제이어스의 찬양 Love Never Fails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시신캠프 김은영입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은 하버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밑바닥은 내가 인생을 다시 세운 단단한 기초가 되었다 라고요. 우리는 보통 밑바닥이라는 말을 들으면 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더 이상 붙들 것이 없다고 느꼈던 순간에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던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단단한 기초가 세워지기도 하니까요.

김명식과 헤리티지 뮤스콰이어가 함께한 너무나 멋진 찬양이죠.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벼랑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무너진 자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실패의 자리가 겸손의 자리가 되고 낮아진 마음이 다시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너무 낮은 곳에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 오불 방혼 나영환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조수아, 신현진, 김형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전해드렸어요. 3296님께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한대도를 써주시며 이번 금요 기도회에 가서 크게 사랑 듬뿍 담아 찬양하고 싶었는데 아파서 참석을 못했었답니다. 틀어주시면 혼자 작은 소리라도 같이 따라 부르고 싶어요 써주셨어요. 오늘은 진아, 홍혜진의 음성으로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전해드릴게요. 크게 크게 따라 부르세요. 3296님, 피아워십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지난번 목요 피아워십 두 번 갔었을 때 밴드부 프리스타일 연주도 좋았었어요. 현장감 있어서 참 좋은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워십 앤 프레이즈, 주말 주일에 다 2부에 꾸며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런 현장감 있는 라이브 워십에 박수치면서 혼자 또 예배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피아워십 찬양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코님께서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기 쉽지 않으시죠? 저랑 엄마랑 조카하고 유모차 태워서 나갔다 왔는데 너무 덥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날씨가 습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 여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해 드릴게요. 힘을 내요라는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힘을 내라는 응원의 찬양 준비했어요. 주나목의 찬양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야 여기 야 이 사람들보다 크게 할 수 있죠? 크게 할 수 있죠? 1, 2, 1, 2 어, 제일 큽니다.

진아의 음성으로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피아워십의 힘찬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또 주나목의 힘을 내 역시 응원가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워십곡은 오늘 2부에서도 더 많이 꽉꽉 채워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찬양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프로우님께서 여러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Praise You, 린디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곡 해설도 써주셨는데 멋지네요. 스웨덴 출신 크리스천 팝밴드 린디와 미국 가스펠 차트에서 핫한 보컬리스트 테리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강력하고 기쁜 선포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멋진 곡 해설까지 감사드려요. 그러면 이 곡과 함께 쉐클스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곡의 부제목도 Praise You라고 되어 있어요. 메리메리의 곡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린디와 테리안이 함께한 Praise You 그리고 Merry Merry Shackles 전해드렸습니다. 은영님의 목소리가 마음의 주름을 펴게 해주는 마음의 다리미 같다고 엽기토끼님께서 써주셔서 오늘도 열심히 다림질 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귀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준희빈님께서 생각나는 곡이라고 하시며 머나면 수평선에 가도 와 정말 모범생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역시 저희가 새 앨범으로 CCN 캠프에서 소개해드린 곡인데 기억하셨네요. 1491 무브먼트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 오늘 복습하겠습니다.

1491 무브먼트 머나먼 수평선의 가도 함께 하셨어요. 김정은님 소중한 하루하루가 알뜰하게 지나가 주시네요. 엄마께서 대상포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셔서 많이 살이 빠지시면서 걱정이었는데 식사 잘 하시는 모습 뵈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감사한 일들이 항상 있지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의 시선이기를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 소진영 씨의 인도로 감사 위에 감사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할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땅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 땅이 시작됩니다. 언제 어디서건 끝은 끝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잠언록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김은영의 CCM 캠프.
1: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주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물소리 워십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먼저 들으셨고요. 토브 워십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어봤습니다. 워십인 미니스트리 이성진 리더의 새 힘 얻으리 에버레스팅 갓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허브 워십 찬양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아가파워 워십의 더 블레싱 축복도 이어서 함께 해보시죠.

아가파오 워십의 더 블레싱, 최시원 씨 음성 들으실 수 있었던 찬양이었고요. 허브 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워십인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함께 해보셨던 찬양은 에버라스팅 갓, 새 힘 얻으리였습니다. 모두 반가워요. 찬양 사랑자님. 오랜만에 이 이름을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하이디 8529님도 밤 10시가 될 때마다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 들으며 하루 마무리 잘 해볼게요. 인사 나눠주셨는데 감사드려요. 건강하자님께서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원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난주에 몸과 마음 아프신 분들 위해서 치유의 찬양 전해드리다가 나중에 이 곡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치료자 힐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캠퍼스 워시 프로젝트 앨범에서 전해드려요.

와우. 프라미스키퍼스 PK의 찬양으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하셨고요. 캠퍼스 워시 프로젝트에서 함께 하신 힐러, 치유자 함께 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 온누리 워십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전해드렸어요. 위러브의 찬양으로 좋으신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워십 앤 프레이즈답게 정말 박수 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셨을 것 같은데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라이브 워십은 옹기장이 라이브 워십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좋으신 하나님 위러브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주일에 함께한 CCN 캠프 끝곡은 2000 찬양 앨범에서 주께서 꿈꾸는 교회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승리하세요.

0: T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동규영 시집 미시령인가 하는 것 좀 빌려줘. 너랑 마지막 나눈 말이 이 전화였구나. 나도 모르는 곳, 너와 내 말이 끝난 곳. 강원도 어디 바람 많은 곳인 모양이던데. 요즘 내 무덤가에서 슴슴한 바람을 만나면 내가 몇 번을 잊어버리고 빌려주지 못한 미시령. 혹시 그곳에 내가 혼자 찾아간 것은 아닐까. 내년쯤 일시 귀국을 하면 꼭 찾아가 봐야지. 내가 혹시 그 바람 속에 섞여 살고 있을는지. 마종기 시인의 시 동생을 위한 조시 8 혹은 미시령의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자기 몸집보다 훨씬 더 큰 물체를 옮기는 개미. 어린아이들은 그 모습이 신기해서 한참 동안 그 움직임에 푹 빠져 있기도 합니다. 개미가 이렇게 큰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자동차나 바위를 번쩍 들어올리는 것처럼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이 센 개미도 혼자 들고 갈 수 없는 게 생기면 동료들을 부르죠. 저도 함께 뭔가를 들고 옮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동료의 부름에 선뜻 응답할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이 든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몸 근육도 키우고 그렇게 누군가가 부를 때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도 키워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요즘은 근육 부자가 제일 부러운 부자라면서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때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 모두 키워야겠어요. 오늘 첫곡 당신의 모습 속에 전대현 1집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이어서 듣습니다. 최수진이 부르는 영광의 나라.

이 곡을 들으면서 음반 자료 기록들을 보니까 2002년에 지금 입력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게 입력이 됐을 거예요. 중간에 입력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날짜가 그렇게 기록되었을 뿐이지 그 전에 발매가 되고 등록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하는 것도 한 2000년 정도가 아닐까. 벌써 26년이 넘은 국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요?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었고요. 최수진 영광의 나라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나무인의 목소리 이어집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조수아가 불렀고요. 아이디 한내님께서 엄마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답답해 하셔서 이어폰으로 찬송가 들려드렸더니 금방 편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 더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웅재 목사가 부릅니다.

한내님 그리고 어머님과 같이 들었어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손영진이 불렀는데요. 앨범의 제목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고요. 그 전에 한웅재 목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푸른 동사님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미니에와 최지연이 함께 부르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어서 지인이 부른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수평기님, 이 곡 오늘 한나팀의 특선곡 아니었나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김명식의 목소리로 같이 들어요.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기도회 가면 진짜 많이 불렀던 곡인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김명식이 불렀고요. 방익수 불가능 가능케 해까지 들었습니다. 위로업 앨범에서 이어지는 곡은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위러브 앨범에서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들으셨고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합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0: 있습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7월 셋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주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지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어머니 손으로 돌보아야 할 지구에서 저희들은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아직도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소서. 주님의 자비와 인내로 이 뜨거운 폭발을 거두어 주소서. 아주 작은 어린이들, 피할 곳 없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먼저 살필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급박한 위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이 향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도 함께 달려가 손을 펴서 치유하게 하소서. 대서와 중복을 앞두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이 귀한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에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미소와 생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향한 기도 드렸고요. 이어진 곡은 주기도문 박종호 나를 통하여 남궁송옥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JAMFAOH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잠파오 예, 저는 그렇게 읽게 되네요. 돌아서지 않으리 신청하신 곡 김영범이 부릅니다.

김영범이 부른 돌아서지 않으리 이어서 헤리티지 앨범에서 문을 열어 들으셨고요. 유신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마라나타 부흥한국과 소양이 함께하는 곡입니다.

소양이 부른 마라나타였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에 계셔서 방송을 듣기 어렵고 주말에 주일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주마음 느끼기 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계속 못 와봤는데 오늘은 드디어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같이 들을까요?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오벳 앨범에서 들었고요. 하얀 고래님, 정원님의 위로 격려의 얘기가 귀하게 들리고 저까지 응원을 받습니다. 선곡까지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잘해야지 하는 응원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조준모가 불렀고요. 오늘 끝곡 하루의 은혜 원데이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음치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새로운 곡을 창작해내는 재능의 소유자입니다. 일반인들은 주구장창 남이 만든 노래만 불러댑니다. 하지만 음치는 어떤 노래든지 불렀다 하면 자작곡이 되죠. 얼마나 멋진가요? 표절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음치들이여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소설가 이회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찬송가의 가사는 영국의 연극 여배우인 사라 플라워 아담스가 작사한 것입니다. 사라는 영국 런던 리치몬드 극장에서 공연된 셰익스피어의 연극 맥베드에서 부인 역을 맡았었는데요. 이 공연을 계기로 일약 스타가 됐지만 무리한 연기 생활로 건강이 나빠져 35살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 그녀는 요양을 하면서 시를 짓는 일에 몰두해 수십 편의 찬송시를 창작하게 됐습니다. 이 찬송은 연극 무대에서 은퇴한 후 집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로 나날을 보내던 중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읽다가 크게 감명받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기 위해 아버지까지 속이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모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시련과 극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은혜로운 찬송,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

0: 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 내어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통함을 토로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소서. 우리 영혼을 돌보시며 간절히 외치는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이 심령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들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시험 받을 때에 343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김장현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윤인숙의 음성으로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이어서 이장희의 곡 충성하라 죽도록,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최현수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권성순의 곡으로 나의 반석 나의 방패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슬은의 하루를 시작할 때까지 보내드리고요. 한홍재의 일상은혜 이어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빛나고 높은 보좌와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신영옥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이웃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어서 1000번째 김태홍 함께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0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시편 14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오늘은 동굴에서 부르짖는 간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자유가 일시정지되거나 박탈된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생존을 위해 동굴에 은거하거나 사고로 갇혀 구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심정을 어렴풋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평가받는 다윗도 한때는 정적의 위협을 피해 광야 동굴에서 은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 시기하여 군사들을 동원해 살해하려고 달려들 때 왕위 말년에는 압살롬의 살기 등등한 반역으로 광야의 동굴에 은거해야 했습니다. 권력은 이렇게 부모와 자식, 형제와 이웃도 죽여 자신의 탐욕을 부추기는 속성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졸지에 동굴에 갇힌 신세가 됐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의 노래처럼 낙망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라고 외칩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구원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동굴에서 나와 감사의 찬양을 부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밑바닥에 떨어져 역경과 시련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주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열조들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이성화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주 예수 대문 밖에 신주련의 찬양이고요. 이탈리아 밀라노 합창단의 곡으로 내 주여 뜻대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마라나타님께서 신청하신 박종호의 내가 영으로 들으시고요. 마라나타님의 신청곡을 들었으니 마라나타 보내드릴까요? 정인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부흥한 곡과 소향의 찬양 이어서 함께합니다.

간단한 기록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더 긴 글도 쓸 수 있다. 곁에 앉은 사람들을 귀 기울여

손가락으로도 뚫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두려워할 필요 없는 막을 함께 상상하고 걷어내고자 한다.

정세랑의 당신의 독자가 될게요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재환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생명들이니 이규도와 국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리고요. 글로리남성 사중창의 참 사람 되신 말씀 함께 할게요.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 손재석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가뭄을 견딥니다. 비결이 있는데요. 거대한 몸통에 빗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서라고 해요. 비가 올 때 충분히 물을 채워두기에 목마른 계절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일 동안 우리 안에 채워진 말씀과 은혜가 바오밤 나무 몸통에 저장된 물처럼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돼주겠죠? 주말 동안 회복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도 기쁘게 일상을 시작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Singing 아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7월 20일 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여러분, 저 반갑죠? 엄청 반갑죠? 감사드려요. 제가 평소에 감기에 잘 안 걸리는데 이게 한 번 올 때 목으로 오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감기는 진짜 한 10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소 방송에서 이제 불필요한 말을 줄이자, 멘트를 최소화하자는 생각으로 방송을 진행하지만 이제 말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마치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참 여러분께 죄송했지만 또 딱 한 가지 좋았던 점도 있었어요. 선곡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 선곡표상에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 하트의 의미를 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꼭 노래가 좋다의 의미보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무언의 응원의 메시지로 다가와서 그것도 감사했어요. 100%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네, 다시 일상의 회복 언제나처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뒷자리 9943 쓰시는 분은 일본 북해도 여행 다녀오셨네요. 라벤더 꽃이 만발한 풍경을 감상하고 오셨대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신청하셨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인위적인 향수나 탈취제 분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아무리 짙은 생화의 향기에도 요란을 떨지 않습니다. 기계조차 자기를 강하게 드러내는 인위적인 향보다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을 알아보는 듯해서 흥미롭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말했습니다. 향기란 오래 머물지 않고 살짝 스쳐 사라져야 진정한 향기고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 냄새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에도 저마다 독특한 향을 풍깁니다. 곁에 머물고 싶은 향기로운 이가 있는 반면 욕심과 아집으로 자기 자리만 고집하다 불쾌한 냄새로 전락하는 인생도 있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냄새만 피우는 삶이 아닌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봉헌이자 이웃을 향한 축복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인위적인 욕망의 냄새엔 털어버리고 주님 마음에 깊이 닿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은은한 향기를 흘려보내는 참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나시나요?

있고 더위 앞에서 숨죽이고 있던 풀벌레들이 나타나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예, 지금이 이제 6시 44분 딱 됐는데요. 새벽이라기보다는 이른 아침이란 표현이 더 어울리지만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서 흐르는 이 이른 아침은 뭔가 좀 특별하죠.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그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하루에 덤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란 생각도 듭니다.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우리 프로그램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 정미나의 Amazing Grace. The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 들었습니다. Beth Redmond의 찬양. 수연이 어머님께서 항암 12차까지 잘하셨는데 12차 이후에 좀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 봐요. 그런 와중에도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박귀래 권사님 사랑하고 힘내십시오 하면서 수연이님 주신 신청곡은 A Mighty Fortress, 내 주는 강한 성이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은 새벽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열기가 식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저 아까 출근할 때 잠깐 비가 그쳤었는데 그 비가 그친 틈을 타서 매미들이 울던데요. 장맛비 소리뿐 아니라 이 매미 소리도 빼놓을 수 없는 여름의 소리죠. 올여름도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존 덴버 투데이 들으면서 정비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마칩니다.

0: Sing it with us. Today,
1: while...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

0: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7월 20일 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습니다.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 신청하신 분은 뒷자리 5925 쓰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과속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죠. 일이 잘 풀릴 땐 하나님을 잊고 안 풀릴 때는 당황하며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속력이 아닌 방향을 보신다는 거. 믿음의 사람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보조를 맞춥니다.

과속을 하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은 장애물이 나타나도 피할 줄을 모르니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상처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달리는 과속으로 인한 것들이 아닌지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주하는 것 아닌지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성공을 바라기보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속도에 나를 맞추는 게 더 안전합니다. 느린 것 같아도 땀 흘리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간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1번째 페이지 묵상 하나님께 방향을 맡기라

김강호님 지금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신 한 줄처럼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하지만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죠. 은혜 아니면 정성원 피아노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받으셨다고요. 최준경님의 신청곡으로 남기면서 오늘 마치죠.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0: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하반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이제 3주차. 저는 그래요.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게다가 7, 8월은 또 아이들 방학 있죠. 또 여름 휴가, 교회 수련회 등등등으로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의 어떤 가속을 더 체험하게 되는데, 요럴 때 휩쓸리지 않고 잠깐이라도 짬내서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 갖는다면 남은 또 하반기 조금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떠올려야 하는 질문. 일단은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요즘 내 하루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감정은 무엇인가? 어떤 감정이 나의 하루를 지배하는가? 채워가는가? 또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건 무엇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또 내 인생에서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은 대답한 대로 살아가는 것. 예, 일상을 또 리셋하면 된다는 거. 이걸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월요일에 함께하는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어노인팅 온 맘 다해 들으면서 생방송 1부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도 좋은 아침이 시작이 됐고 비가 오고 있네요 지금. 캄캄한 아침인데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는 곳도 있고 이 스튜디오 안도 지금 조명이 전 그 켜져 있는데 약간 아늑한 느낌이 좀 드네요 오늘 월요일 아침. 야. 그래요. 우리 온유님께서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한결같이님 인천도 새벽부터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한 주 시작 월요일 활기차게 화이팅 남기셨고 아침 햇살님도 촉촉하게 내리는 비. 그렇지만 월요일도 기쁘게 출발이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주말 주일은 또 금요일 제헌절 황금 연휴였는데 잘 보내셨나요? 참 7월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체감상 이제 하반기 8월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잠깐의 어떤 점검 포인트 던져드렸죠.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한번 해답도 내려보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요즘 내 하루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감정 어떤 감정이실지 또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건 무언지 아 이거 저는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거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의 어떤 신앙생활 교회학교에서 잘 믿음생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삶에 모셔드리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제는 들더라고요 문득.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거는 뭐 그냥 저는 그래요.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나랑 함께하면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또 내 인생에서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 언제였나? 언제셨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은 저 이제 휴가 마치고 복귀했을 때 저를 환대해 주셨던 지난 월요일 아침 8시. 근데 뭐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예,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아주 행복하더라고요. 예, 아, 이 맛에 DJ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예. 제가 이제 휴가 다녀왔으니까 우리 샬씨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또 휴가 보내드리고 예, 또 돌아오시면 또 저도 환대하고 맞아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초로님께서 가끔 슬쩍 듣고만 갔다가 오늘은 꾹 출첵도 눌러봅니다. 이제 1회네요. 처음. 좋은 아침 비가 와도요. 라고 초로님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열려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비오는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뭐 다 좋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던져드린 질문 내 인생에서 가장 최근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 언제였는지 또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건 무언지 요즘 내 하루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감정은 또 어떤 것인지 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연 이 곡 듣죠. 산다는 것은

제2의 주를 찬양하며 들었고요. 예수랑 나랑, 빈물, 오세연의 산다는 것은까지 세 곡이었고요. 어머, 오늘 선곡 비랑 너무 잘 어울려요.

급 행복해진다는 우리 페퍼민트님도 좋아해 주셨고요. 우리 감사 찬양님은 오늘부터 일주일 휴가입니다. 새벽기도 드리고 나오는데 마침 추적추적 비가 내리네요. 아침 시간 여유롭게 샬시를 들으며 빗소리 가득 담아 지금 차 한잔하는 요 시간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라고. 아, 휴가의 첫날을 새벽 기도를 드리셨고 되게 일찍 열었어요. 예, 일주일 휴가를 꽉 채워서 아마 사용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좋은 시간들 좋은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춤추는 구름님은 지난 연휴 저 스카 처음 가봤어요. 집에서는 사실 한 글자도 눈에 안 들어오더니 스카를 갔더니 오 공부가 되는 거 있죠. 3일 연휴 재밌었어요 라고 넘기셨는데 그 스카가 스터디 카페잖아요. 스터디 카페. 야, 요즘에 많아요 되게. 약간 독서실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떤 집중이 잘 되는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죠. 스카. 아, 막 책 넘기는 소리밖에 안 들릴걸요. 독서실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게 뭐 조명이랄지 인테리어가 약간 좀 이렇게 모던하기도 하고 정말 약간 카페와 독서실을 합쳐놓은 듯한 예, 그런 느낌입니다. 3일 동안 공부하신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하셨을까? 예, 즐겁게. 요새배꿈님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월요일 부천에서 역삼으로 출근하는데 와 퍼붓네요. 엄청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씨와 함께하니 좋아요라고 남기셨는데 고맙습니다. 아 사실 이게 비가 오고 야외 외출 중에 있으면 사실 라디오를 듣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또 우산도 챙겨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손이 부족하고 또 정신 없잖아요. 그럼에도 챙겨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감사드려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 빗길이니까 미끄럽 수 있습니다. 안전운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미오니님 샬롬 전주는 해가 쨍쨍이에요 라고. 그래요 전주 쪽은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은 약간 비가 좀 흩뿌리고 있어요. 여행지기님, 훈디 전 사무실 막 도착해서 믹스커피 한잔하고 이제 내일 오전까지만 근무를 하면 내일 오후부터 저 26일 주일까지 휴가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예, 다녀오셔야죠. 다녀오셔야죠. 야무지게 보내십시오. 김은님, 오늘은 오카리나 상반기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 비록 우리 네 명이서 하지만 센터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오카리나 배우시는군요. 아 오카리나 하면 저는 그 생각나. 그 CCM 중에도 천관웅 목사님의 겸손의 왕이 그 전주가 오카리나죠. 이렇게 요 부분이 아마 오카리나 연주일 텐데 저희 청년부에서 예전에 발표회 할 때 한 3주 동안 오카리나 맹 연습을 해서 요 전주를 아, 완벽하진 않지만 얼추 좀 비슷하게 소리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연습했던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한 자매와 한 형제가 그 연습하면서 마음이 동했네.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성공했던 아, 또 그 일이 또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생각나네. 그런 일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민호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듣고요. 존영 그리고 피처링 선예의 매일 주와 함께

와, 신발 지금 다 젖은 것 같은데, 여기 군산이에요? 라고 남기셨고, 아까 전주는 또 해가 쨍쨍이라 했는데, 군산 쪽은 또 쏟아집니다. 섬마을 이권사님, 거기는 비 와요, 훈디? 포항, 영천은 아직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비가, 좀, 아직 우산이 보이네요. 빗발은 좀 약한데,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은성맘님, 훈디 휴가 갈 때, 어우, 비 와서 어떡해? 걱정했는데, 저희 휴가 때도 이렇게 비가 오네요. 비를 피해서 사진 찍는 게 미션입니다. 뭐, 비 오니, 시원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막, 엄청 퍼붓는 장대비가 아니라면, 약간, 좀, 이렇게 맞으면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도, 휴가 때, 어떤 그 즐거운 일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 샤워할 시설이 있다면 좀 젖는 거 이걸 내려놓으면 되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할 수도 있고 또 의외로 또 여름철에 기분 좋잖아요. 비를 이렇게 우산 없이 좀 맞고. 물론 감기 조심하셔야겠지만 휴가 잘 보내시고요. 당신은 꽃님께서, 훈디 전 요즘 불안과 걱정의 감정이 많아요.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맡아서 저 10년 차인데도 이러네요. 그리고 저는 밝고 선한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라는데,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요. 최근 행복한 건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 이번 주도 승리하셔요. 아자라고. 당신은 꽃님. 근데 10년 차지만 좀 불안하고 걱정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어떤 업무 앞에서는 장사 없죠? 누구나 다 긴장할걸요? 새로운 업무 앞에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으며.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어떤 새로운 행사? 새로운 생방송을 할 때면 이게 떨리더라고요. 샬롬 CCM은 이제 6년 넘도록 매일 아침 만나고, 익숙한 분들, 제가 또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긴장감은 덜하지만 낯선 곳,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포맷의 방송을 할 때는 떨리죠.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더. 그렇습니다. 화이팅! 잘 감당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분홍토끼님도 좋은 아침! 서울은 비가 시작됐네요. 정말 일주일 내내 비가 오려는지. 비 오는 날엔 평소보다 라디오 소리가 더잘 들리는 것 같은 느낌. 신청곡도 주셨는데, 나비올십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곡이 저희 아직 음원 창고에 등록이 안돼 있네요. 안타깝게도. 예. 차분한 곡한곡 들려드릴게요. 에즈원이 부르는 가시나무.

예라몰십의 죄 짓 맡은 우리 구주 들었고요. 홀리원의 주가 오늘 그리고 존영 매일 주와 함께 민호기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해피데이님 출근하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

애주원의 가시나무 아침에 예, 전해드렸습니다. 체린이님은 빗속을 뚫고 사무실 주차장까지 무사히 잘 도착했는데 선곡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차에 계속 있다는 이번 한 주도 샬롬하셔요. 우리 체린이님도 고맙습니다. 이제 1부 마칠 시간 됐는데 마지막 곡은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 이 곡 듣고 우리는 2부로 이어갈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 명문대학의 입학시험은 모두 학생들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의 소유자인지, 당신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세계 명문대학은 당신을 알고자 한다. 대학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입시시험에 응하는 학생들 역시 대학의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나는 어떤 생각의 소유자인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깨닫도록 의도한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일과 인생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최고의 인재는 생각할 줄 아는가로 가려진다는 것을 말이다. 후쿠하라 마사히로의 하버드의 생각 수업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